라디오 내가 윤호원조 그러고 내가 가동원 내가 밤에 듣기 이래 내가 가동원 가라고 그러고는 메롬이 되냐고 그러고는 내 엄마가래 내가 한 것도 뭐해. 나 다 걸어가고 있는 뭐해, 뭐해. 내가 호금 때 아마도. 나 걸어간 애리 마다 뭐해. 내가 뭐, 뭐해 다 하고 들어. 다닐 때 걸어가고 있는 놈이. 내가 뭐, 그러 있어도. 내가 뭐, 그걸 뛰다녀, 하긴 된 거지. 그러가는 거는 니 뭐, 더 인정하네.